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그렇게 부르심 받은 우리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소망으로 살고 있으며 이 땅에 아파하는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이들에게 어떤 위로를 전하고 있는지, 부르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어떤 눈물을, 어떤 땀을 흘리고 있는지, 이 땅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빛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모습 나를 돌아보며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속에는 아버지와 함께하면서도 헛된 소망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아픔이 되고 있는 집을 나간 탕자의 형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며

0: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모건타운의 MFC 미니스트리에서 시작하여 조 페로시치 사도와 리나 페로시치 목사가 진행하는 주간 라디오 방송인 MFC 월드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고 축복을 받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MFC 월드와이드 에디션에 대한 MFC 미니스트리의 오늘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1: 아버지, 오늘 아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받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 반갑습니다.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겪어온 일들의 연속이니 움찔할 필요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교회에서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아무 감정이 없던 기억이 나요. 제가 방금 한 말에 공감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저 혼자인가요? 몇 명 있어요?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 당신이 노래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10년 정도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고 서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기 위해 개발했어요. 감정도 별로 없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기도 생활이 발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하나님이 제게 실제 하시는 분으로 느껴질수록 그분을 더 경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사적인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왜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궁금해하곤 했어요. 전 여기 서 있는 토마토 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모두들 손을 들고 무언가를 하고 있죠. 제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고 그분을 알수록 더 많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치유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분들은 감정을 꺼버리는 거 아시죠? 그냥 꺼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감정을 꺼본 적이 있나요? 전 그랬어요. 너무 많은 고통은 그렇게 만들죠. 그냥 외면하는 거야. 알았지? 당신은 방에 앉아있지만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 저도 교회에서 그러곤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그분을 더 잘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그분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제가 있는 곳에서 함께 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자유롭게 느껴보라고 격려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의 관계에서 일하고 계시며 당신도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함에 따라 나머지 여러분도 발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듭나면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장벽, 자기 증오,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자기 머릿속을 엉망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놓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당신이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물건을 받았다가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지 않아서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몇 명이나 그런 적이 있나요? 좋은 물건을 받았는데 내가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서둘러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준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여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교회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목회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누구도 똑같지 않은 가장 혼합된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요. 하나님을 위해 여기 있지 않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여기 남아서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쓰다듬고 사랑하고 항상 기분을 좋게 해주는 육체적 관계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지만 사역의 중심 부분은 아닙니다. 사역의 중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이곳에 두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목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저는 많은 일을 해온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얼마나 활동적인지 보면 그들은 서서히 자신의 자리에 적응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집을 짓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람의 손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으로 지으시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면 훨씬 더 좋은 곳이 됩니다. 아멘.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동안 저쪽을 조금만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 관계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종교를 하려고 한다면 오늘 종교와 성과와 점수 매기기 위해서 자유로워지길 기도할게요. 그건 효과가 없으니까요. 결국 스스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할 거예요. 인생도 별로 없을 겁니다. 항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기 시작해야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서 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성육신한 신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서 있는데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보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를 생각할 때 그것은 육체적 인관계이며 특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세상적이고 감각적 인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언제 거듭났는지 알 것입니다. 이것은 내 설교이지만 이것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분을 친밀하게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육적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본성이 바뀌기 전까지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까지는 항상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허락되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평화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지만 일터에 나가면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어디에서나 똑같기를 바라시지만 그것은 구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장에 가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교회에 가면 일주일 내내 여기 없었던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기억납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면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의 선형적인 삶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성과 지향적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그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데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제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20년 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분이 매우 크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 어느 때보다 그분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시 올려주실래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기에 마음이 더딘 자들아, 마음이 느리고 둔하다. 그는 말했다. 너희 귀가 둔하다.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인간성과 함께 오는 둔함이 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여러분을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는 지역교회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설교가 없어도 교회에 나가서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 중 일부는 그렇게 여자를 쫓아다녔어요. 알겠어요? 뭐든 할 수 있죠. 웃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쫓아다녀요. 무언가를 원하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삶을 순응하고 삶을 순응하는 것으로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절박해서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맞춰 살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한 시간짜리 설교에서 4초짜리 진리를 하나만 알려준다면 그 4초짜리 진리가 저에게 더해졌으니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4초를 얻기 위해 갈 것입니다.
0: 이번 MFC 월드와이드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죄를 씻어주셨고 그분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구세주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심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www.mfcministries.net에 로그인하세요. 여기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조 페로시치 사도 및 리나 페로시치 목사와 함께하는 MFC 미니스트리 예배를 시청하고 이전 라디오 방송과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바로 쓰다 TV 프로그램의 현재 에피소드와 지난 에피소드를 볼 수 있는 링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기도, 제목, 광과 조, 원, 제이스, 조 사도와 목사님을 위한 기타 질문이나 의견을 미디어 이메일 fcministry.net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이 방송국에서 조 페로시치 사도, 페로리나 페로시치 목사, MFC 월드와이드의 MFC 미니스트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2: Proclaiming God's glory to the nations. We're Hope Radio. TWH Palau.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은 아니요 라고 하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당신께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뒤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현금 2,000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딱 그 금액이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물을 물고기로 가득 채워 주셨을 때 사도 베드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일로 베드로는 무릎을 꿇었고 저 역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나눌 다른 기적들도 있었지만 바로 그 일로 제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한 사람만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걸 두 가지 주요 요점을 다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얻어갈 두 가지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주신 모든 축복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줄 것입니다. 첫 번째 요점은 두 가지 영원한 기초 진리입니다. 이 진리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초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두 번째 진리는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초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반석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마귀와 맞서 싸우셨습니까? 기록되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되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영적인 궤변을 늘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하신 말씀은 오직 기록되었나니 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마귀는 단 한 번도 반박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과 89편을 보면 이를 증명하듯 주여 영원히, 주여 영원히, 주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세워졌나이다. 하늘에 굳게 세워졌나이다. 그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거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게 되더라도 그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여러분을 향해 쓰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지막에 나누겠지만 이번 수업에서는 휴대폰이든 종이, 성경이든 상관없이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매일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면
우리가

0: 그 말씀이 무엇인지 보게 될 테니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계시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제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지요. 하나님께서는 특히 여러분이 필요로 할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 주실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떤 구절로 인도하실지 아십니다. 하루에 두장 혹은 세장 정도를 읽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구절을 정확히 집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에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왜 성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처한 난처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떠났다고 생각될 때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저도 그런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말씀으로 이를 증명하십니다. 다음으로 그분의 말씀 전체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의로운 심판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시니 이는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만약 닻이 필요했다면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거나 사실이 바뀌거나 입장이 달라지거나 상황이 혼란스러워져서 꼭 붙잡을 무언가가 필요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에 대한 부분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구절은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 내 말, 곧 예수님의 말씀, 우리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고 읽히는 그 말씀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요.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구절은 시편 13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더 높으시게 하셨나이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자신의 얼음보다 더 높이시며, 요한복음 10장 35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의자에 앉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제게 계시해 주셨던 순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100번이나 통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지적해 주십니다. 때로는 누군가 배를 주먹으로 훅 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에 들뜨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게 할 때도 있고 무릎을 꿇게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를 언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신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결코 깨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결코 깨어질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깨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것을 그만둘 때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소유했던 집이 압류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를 해제할 돈을 마련할 시간이 일주일도 차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시 필요한 금액은 1만 달러였습니다. 저희에게는 1만 달러가 없었습니다. 1만 달러를 대출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신용등급이 완전히 바닥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 집을 구할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집을 팔게 해 주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파산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Your people beg at 20년. 여기 있는 내 아이들을 위해 살 곳을 찾아야 해요. 라우더버테스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저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집을 지켜낼 희망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던 중 금요일 오후, 아니 목요일이었나? 한 신사분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간판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본 것보다 훨씬 더 큰 기념비형 간판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견적을 요청하셨죠. 그리고 몇 가지 설명을 원했습니다. 저는 아마 30분 정도, 어쩌면 1시간 정도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제작 방법을 설명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기업이나 회사가 이런 일을 할 때는 이사회나 회사 내 다른 구성원들과 상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를 논의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의 견적도 받아야 했죠. 이 일은 몇 주가 걸릴 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월요일 아침까지 그 돈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금요일 오후에 찾아오셔서 당신들과 함께 간판을 제작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만 달러의 계약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그리고 그 전에 겪었던 그 떨림을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직접 은행에 가져갔습니다. 은행은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몇 년 후 그 부동산을 꽤 좋은 이윤을 남기고 팔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경의 말씀은 결코 깨어질 수 없습니다. 주변이 모두 혼란에 휩싸일 때에도 그 자리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용기를 갖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는 우리의 존재는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을 창조하셨을까요? 사랑할 누군가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이것이 바로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조차 없었을 때에도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장 최악의 상태였을 때도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이 죄로 가득 차 있었을 때, 반항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을 때도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성격이 상냥해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최악인 자를 사랑하실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장 비참한 자를 사랑하실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그분은 가장 비참한 자를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비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비참할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상황이 나쁘고 사람들이 병들고 돈이 없고 친척들이 미쳐가고 양쪽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에 결코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떠날지라도 그분은 결코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참한 자를 받아들이십니다. 가장 비참한 자를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를 가장 훌륭한 자로 만드십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거나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계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스스로를 미워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미워하고 사는 곳을 미워하고 함께 있는 사람을 미워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곁에 계시며 여러분을 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지 보라. 그분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하실 것입니다. 제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저는 지난 몇 년 사이에 두 분 모두를 잃었습니다. 부모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정말 즐겁게 지내고 계십니다. 제가 언제든 부모님 댁에 찾아가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해도 부모님은 물론이지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들은 제 부모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사랑하셨죠. 여러분에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니 그분께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것은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무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 중 하나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독교 훈련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셨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그 점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똑같이 사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분께는 신적인 능력도 없으셨고 신성함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하늘에 남겨두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방식으로 사시며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신다면, 그분이 여러분과 전혀 다르셨다면 어떻게 그분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공평한 일이겠지요. 정말 불공평한 일이겠지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유혹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신성한 능력을 지니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와 똑같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병든 자에게 어떻게 안수해야 하는지, 돈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 우리 각자를 위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형상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미리 아신 자들에 대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미리 아셨습니다. 여러분은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이미 여러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소수가 아닌 수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시도록 하기 위함이며 여기에는 자매들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마칠 때 우리는 그분과 같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아질 것입니다. 본성과 성품에서 그분과 같아질 것입니다. 아, 설마요? 제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입니다. 태도 면에서도 능력 면에서도 그분과 같아질 것입니다. 능력 면에서도 그분과 같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맡은 사명은 다르지만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듭날 수 있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안수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돈을 가지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대가를 치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모든 축복을 위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그분이 나타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아질 것이며 그분이 계신 그대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남녀와 어린이가 예수님처럼 행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것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구절인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 구절은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내가 행하는 그 일을 그도 행하리라. 놀라운 일들을 행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막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말씀을 모른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강의를 마치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대로 어떻게 걸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이 그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그분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분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듭날 기회를 드리지 않고는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은 입으로 주 예수를 고백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소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저를 인도하소서.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저를 고쳐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우리 가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캐시는 당신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kathie@kathiedavidson.org 또한 그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이 메시지를 다시 듣거나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katherinedavidson.org입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주소는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2: Broadcasting the sound of faith in Jesus Christ. We're Hope Radio. T-A-W-H, Palat.
3: Broadcasting the sound of faith in Jesus Christ.
4: We're Hope Radio.
3: T-A-W-H, Palau.